0: try to overcome your speech defects.
1: Yeah, 我敢说, 이게 뭐라봐, 이게 맛이 더럽다, 여러 이만하셔 다른데, 이거 뭐라봐, 이 버릇이 뒤던다.